0: 하셔야 네이프스 종미다.
1: 수태야 6:30에서 7시까지 타고. Station KIPS FM 98.3 MHz.
2: Yoho KIPS FM 98.3 MHz.
3: Bollywood Golden Hits.